0: 내가 한국 항공사의 부회장 등이었는데, 아니, 아니, 부친의 소명생이지만, 네발 발사가 있었는데도, 거의 거든요. 아니거든, 문제가 당겨졌네요.
1: 아,
0: 진짜. 아니거든, 말이죠. 또, 대기만 할 때, 네발 발사 썸의 비리, 네발이 뿐인 존이, 또, 믹스가 내려간다 했는데, 어서 비춰졌으니, 약간, 뿐이 거든요.